0: 고자 톱추 수다와라 연결해
1: 연결해
0: 먹 리시피 티키 두시만 세피네 시는 숙기심이 댕크레스투 이키 부익 비키무 사
1: 대라에 비키
0: 으치 에블렉 이라 루
1: 대라에 비키
0: bir gülle tıkla sıkla yıkla mesafe hak getire haydi Allah rast getire Allah